0: 그렇게 하겠어요.
1: 아니.
0: 네, 뭐, show me 10A from the Carrollton and 1093 and 600 North Point.
2: 주진우
1: to be notified.